0: 하늘로군 요크였다 헤르벤주 오스카레다 타나 가이데 요크였으니
1: 대사 오카시이데스
2: 오? 문제가 아노나가
1: 본은 최원가카라의 모노데 고쇼데모 아룬데스 이젠 최원가데 미카케타 가치노 아루 본가 스베테 中にありません。それらはまだツイワンカにあるかと。
2: すぐにツイングを調査させろ。残りの本を